0: 자리가 없네.
1: 심하. 어른이 좋아요, 시지. 희방이 애들 혼다 어리려. 지야. 지 어리라고 기형도. 뭐 기형 제재고. 제재 기왕 다시 그때 나오면.

0: 찾아내. 이제 와서 차림 탄거 왜 세가 누시는 진지 엉망시로 김치에 써봐 진지 와죽한 범위가 됐지 시원한 회배 없어.
1: 照理讲，这只是天明上的爱情，情，情只是钱嘛，哈哈哈哈。